우리 도학은 이번, 역대 이것네, 역만 도는 지, 우가 부어오이다, 그네. 어디, 에, 셀드만, 어디, 가나와게, 보따인데, 억세스, 그래, 보따, 이대, 헬리우디루. 하히네루, 이러고, 마히, 그치, 지, 부하드고네루, 헬리우도. 지, 곤따, 도, 디문, 워마, 지, 곤따, 도, 에이, 헬리우도, 에이, 헬리우도. 아, 마스터, 제, 더, 뿐, 군을, 뭐, 누가, 이, 나, 델리, 레글마. 이건 이탈데탓 에와 마 파드라곧 무드곡세헬 에가이 와브트 무알구타스톰 우타스톰고루 단데브체 예이트나눗 단체 두타겐데 지가네 나곧 미낫 스탈멘 다본데타눗 오웨 모토곤 하부데 지고위타겐 에지츠스타겐네 셰츠나눗 베사미드미리 여대인데 첼룻 까바베이고풋 아야쿠풋 야나나가 이시헤드 마쿠보콩라베도이쿠 웨모타토원제지야야지나노드나노 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 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 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고오이데나노에스쿠레지
Vincent, Odejo Dimitan, Wendake. Écoutez.